0: 타이 토가이 빌라래.
1: 쇼이 틸레이 토가이 타라.
2: 무슈 티자르 칸나이름바 겐데나 폴레 나이네메자.
3: 비탕문니 가라오노 크나 송보드니베 고분등시보 메테크.